시가 아마 좀 그렇게 있지 않겠니? 내가 나타난 것 같아봐. 뭔가 원하는 것 같아. 믹스 아 되게 그래야. 재밌게 되지. 대신 막걸리에 치는. 무방 걸리에 있구마. 아마도는 은하 바다는 것 같아. 와 바다는 것 같아. 아치킨 구하지 이 하트에 구하. 나타나는 것 같아. 용포 것 같아. 또. 너는 와 바다는 것 같아. 나 알라에

0: 시바 코드대야 스플릿 리얼 고구마 스플릿 떡과스 스플릿 미국 떡과스 따라 먹고 시바 떡과스 시바 구 아무래도 니까 오랜데 쓰가 테마카 지금 오늘 시 몸에 외에 피까지 니께 치와 아부타 라피아
1: So, madalla shirin ban gaskiya kenan aka saurara daga nan sashin Hausa na gidan Radio Bon FM dake kan mita 92.9 yanzu ba za mu hada ku da ɗakin mu na labarai domin jin labarin duniya ai sauraro lafiya